어서 오세요. 감성책방의 전명입니다. 네, 감성책방 오늘 시간에는 리홍숙 작가의 단편소설 모나리자의 미소의 마지막 편을 읽어드립니다.

0: 예술 쪽을 전공하는 같은 대학 친구 수호를 만났을 때 나는 뒤통수를 가격당한 듯한 충격에서 헤어나올 수 없었다.
1: 그림을 보면 누군가를 애절하게 그리워하고 있는데.
0: 아내가 그렸던 그림을 친구에게 보여줬던 날, 그는 내게 조심스럽게 조언을 해주었다. 분노에 휩싸인 나는 물불 가릴 사이가 없었다. 술에 만취한 상태로 그녀의 작업실로 쳐들어가 난생 처음 그녀의 물건을 샅샅이 뒤졌다. 마침 그림을 그리다 돌아온 그녀와 정면으로 맞닥뜨렸고, 우리 둘은 결혼 이후 처음으로 과격한 몸싸움을 벌였다. 바람난 상대가 누구냐고, 누구를 애절하게 그리워하냐고, 대체 양심이 있긴 한 거냐고 목을 졸랐던 기억이 어렴풋이 난다. 아침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 방바닥에는 어느새 싸움의 흔적들로 얼룩져 있었다. 아내에게 술기운에 손찌검을 한것 같았다. 머리가 빠개질 듯 아팠다. 땅바닥에 먹다 남은 반쪽짜리 고구마, 뒹굴거리는 요구르트 병들, 그리고 김치물이 튀어서 얼룩져 있는 벽까지. 아주 적나라하게 전날 저녁의 상황을 호소하고 있는 듯했다. 펑펑을 거저 천에 묻혀 몇 번이고 닦아봤지만 도저히 자욱을 지울 수가 없었다. 당신도 그래 내가 미쳤다고 생각해? 그 전날 얼마나 울었는지 얼굴이 퉁퉁 부은 그녀가 갈린 목소리로 내게 물었다. 빗쩍 마른 체구의 안에는 두 볼까지 움푹 꺼져 들어가서 마치 말

말라 비틀어진 호수아비 같았다. 뺨까지 진 다크서클은 그동안의 마음고생을 충분히 말해주고 있었다. 나도 지칠 만큼 지쳐 있었던 때였다. 어쩌면 나는 그녀의 입에서 제대로 된 이유를 듣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는 그녀의 모습에서 환멸 비슷한 느낌을 받았던 것이었다. 나는 욱신거리는 가슴을 억누르며 낯다랗게 대답했다. 그게 마지막이었다. 휘청이며 소파에 몸을 맡겨버렸다. 언제 잠이 들었는지 깜빡 잠에 들었다가 깨어보니 아내는 이미 맨몸으로 그곳을 떠나고 없었다. 그날의 기억들이 또 개미처럼 스물스물 기어올라 속이 울렁거린다. 아픈 복병이 또다시 도졌는지 최근에는 몸 어느 구석 하나 성한 곳이 없다. 날씨는 점점 을씨년스러워져 창밖은 큰 눈이 펑펑 쏟아지고 있었다. 올해 따라 연해 도시의 겨울 날씨는 변덕스러워서 11월 초부터 큰 눈이 내리기 시작하더니 드디어 시내로 나가는 유일한 통로마저 단절이 되어버렸다. 아내가 갑작스럽게 떠난 뒤 나는 나의 거처를 교외에 있는 그녀의 작업실로 옮겼다. 그렇게라도 그녀의 최치가 묻어있는 공간에서 그녀가 돌아오는 모습을 보거나 또는 소식이라도 들을 수 있을까 싶어서였다. 허나 8년 동안의 결혼 생활 동안 그런 그녀를 다 알고 있다고 자부하기엔 자신이 없었다. 그렇게 간절하게 기다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녀는 집을 떠나 이는 잠적해 있는 동안 지독하게도 내게 단 한 번도 연락을 해오지 않았다. 엄마는 늘 그녀를 새끼도 모르는 독한 년, 외간 남자와 바람이 나서 가출을 했다며 입버릇처럼 욕을 했고 내가 한창 잘 나갈 때는 옆에 붙어 실컷 파먹더니 경제가 어려워지자 더 좋은 보금자리를 찾아서 떠난 게 아니냐며 신경질을 부리곤 했다. 아이에게도 가족들에게도 면목이 없었다. 홀로 감당하기에 너무 벅찼던 시간들이었다. 수혜를 얼마나 하세요? 셀리가 물었다. 글쎄, 그녀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었을까? 나는 그녀를 모른다. 비가 내리는 날이면 그녀는 홀로 심한 히스테리를 부렸고 열이 나고 구토를 하며 꼬박 이틀은 두문불출하고 어두운 공간에 자신을 홀로 가둬놓을 정도로 예민했지만 나는 왜 그래야 하는지 알 수가 없었다. 수혜를 사랑하세요? 나는 입을 뗄 수가 없었다. 만약 사랑이라면, 참 사랑이라면 놔주면 어떨까요? 며칠 동안의 문화 행사에 참석하고 난 뒤 돌아와서 정서적으로 이상 증세를 보였을 때 나는 그녀의 친구 셀리를 만났고 그녀를 만나 들어야 했던 세 마디였다. 어려운 발걸음이었다. 엄마가 작업실에 쳐들어가 버린 일도 낯뜨거운 일이었지만 아내의 입에서 직접 들어야 할 말을 제 3자를 통해 듣는다는 자체도 참 쉽게 넘어가지 못할 일이었다. 셀리의 사무실은 내가 묵고 있는 곳에서 그리 멀지 않았다. 심리 상담실과 기업 컨설팅 상담실까지 곁들여진 넓은 면적의 사무실이었다. 미리 전화를 걸어 예약을 해놨기에 기다리는 게 필요 없이 쉽게 만날 수가 있었다. 셀리 또한 나를 만나고도 말을 극도로 아꼈다. 간단한 안부 인사를 나눈 뒤 나는 전혀 상상치 못했던 이야기들을 그의 입을 통해 들을 수가 있었다. 자아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생겼던 일이었어요. 몸이 아프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난소암으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저를 찾아와서 이후 두고두고 볼 수 있게 노드를 그려달라고 했고 그게 우진 씨 어머님이 그날 작업실에서 본 장면이었어요.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참 죄송하지만 수혜는 벗어나고 싶어 했어요. 그녀는 살기 위해 벗어나야 했으니까요. 나는 뒤통수를 가격당한 듯이 머리가 뜬 해놨다. 그리고 가출을 하면서 자신을 찾았죠.

진우 씨와의 결혼은 방황하던 시기에 그에게 충분히 안정감을 심어줬고 또 덕분에 위안을 많이 받았을 거라 짐작이 들어요. 허나 그뒤 여러 가지 모순이 불거져 나올 때 어렸을 적 받았던 남존여비 사상으로 인한 그 상처들이 튀어나와 우울증을 심하게 앓았을 겁니다. 수혜는 여러 가지 재능을 골고루 갖춘 여자예요. 그냥 평범한 가정에서 애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하면서 살아가는 건 그녀에게 안정감과 가치감을 가져다 줄수 없죠. 즉, 공생 교살이나 공생 의존 관계에 들어가면 수혜는 살아가는 의미를 잃는다는 거죠. 그녀의 엄마 같은 생이 아니라 누군가에게나 결혼 제도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독립적인 개체로 빛깔을 낼 때, 비로소 안정감과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성격 특징을 지녔습니다. 8년이란 시간은 그녀에게 있어서 엄청난 시련과 고통이었을 거예요. 주목할 건 진우 씨를 위해 아이를 낳아줬다는 건 그만큼 기대가 있었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셀리는 2년 전에 만났을 때와 똑같이 사랑이든 집착이든 그녀를 자유로이 살아갈 수 있게 이제 그만 놓아주라고 했고, 만약 한 번이라도 얼굴을 더 보고 싶으면 강의장에 가보라며 입장권을 찔러주었다. 신기하게도 그건 창호가 예약해준 것과 똑같은 티켓이었다. 시간은 이달 25일로 되어 있었다. 그리고 또한 가지 말씀 못 드린 게 있는데, 그녀는 한참 동안 머뭇거리더니 다급하게 자리를 뜨는 나를 보고 가볍게 잘 가라는 눈인사를 했다. 셀리의 말들은 내게 적잖은 충격을 안겨줬기에 나는 그런 그녀의 표정이나 태도에 신경 쓸 겨를이 없이 그 자리를 빠져나왔다. 며칠 후였다. 강의 현장에 도착해 보니 창호가 그 자리에 먼저 나와 있었다. 몇천 명이나 용납할 수 있는 넓은 강의장에서 나는 뒷좌석에서 두세 줄 정도 떨어진 위치에서 무대가 잘 보이는 정중앙 자리를 차지하고 앉았다. 행사가 시작되자 주최 측에서 요청해온 연주진의 화려한 공연과 퍼포먼스 이후 강사로 모습을 드러낸 그녀는 그야말로 눈이 부셨다. 강의 제목과 내용보다 내 온몸의 신경은 무대 위에 내가 단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새로운 모습으로 등장한 그녀에게 쏠려 있었다. 남녀 평등, 그것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남존여비 사상이 심한 집에서 자랐고, 또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일찍 공부를 그만두고 가족들의 뒷바라지를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저 좋다는 사람 만나서 일찍이 결혼을 했고요.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모나리자를 닮았다고요. 그 순간 그녀의 눈가가 촉촉하게 젖어들고 있는 걸 나는 분명 보았다. 그래서 제 껍데기를 꿰뚫고 영혼의 아픔까지 알아보는 사람일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더군요. 하고 싶은 걸 하게 해줄게. 마음이 동했습니다. 그 말을 믿고 엄마 병 간호를 하면서 가정주부로 열심히 살았죠. 충분히 내게는 안전감을 주었던 아빠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헌데 몸이 정상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시댁 쪽에서는 아이를 원하는데 그냥 내 살이 사욕만 채우면서 살순 없을 것 같아 살을 애이는 듯한 두세 번의 시험관 시술 끝에 아이를 출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를 안을 겨를조차도 없었죠. 시댁에서 자신들의 핏줄이라며 독차지를 했으니까요. 전 남편은 경제적인 지원만 해주면 다 채워준 줄로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업을 핑계대고 집에 안 들어오는 날도 있었고요. 남녀 평등, 정말 존재했을까요? 여자들은 자립을 하지 못하면 쉽게 아이비처럼
남편이라는 나무에 기생해서 살아갑니다. 즉, 공생 의존 관계에 들어간다는 말이죠. 하지만 그 나무가 쓰러지면 본인도 같이 쓰러지게 됩니다. 살아가는 의미를 잃게 되죠. 여자가 성추행을 당했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같은 여자들까지도 피해 여성이 몸가짐이 올바르지 못하거나 또 옷을 제대로 차려입지 못해서 유혹한 걸로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추행을 한 남자보다 피해 여성에 초점을 두고 도마 위에 고기처럼 마음대로 난도질을 하니까요. 또 대부분 남자가 외도를 하면 스트레스가 많은 이 세상에서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걸로 용서가 되지만, 여자가 외도를 하는 경우에는 몹쓸 년이라는 패쪽을 달고 이혼을 당하는 건 시간 문제죠. 남자가 용모가 뛰어나면 멋지다, 잘생겼다, 이지만 여자가 몸매와 용모가 뛰어난 경우에는 맛있게 생겼다, 사이즈가 기가 막힌다, 몸매 죽이는 데 하면서 걸쭉한 농담을 하며 넘어가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네, 평등을 쉽게 논할 수가 있을까요? 좌중에서 왁자르르 웃음보가 터지는 소리가 났다. 나는 귀밑까지 벌겋게 울기가 오르고 있었다. 저는 우울증을 심하게 앓았습니다. 자신의 근본, 존재의 가치와 의미를 찾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는데 실제로 혼인관계를 탈출하면서까지 찾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찾았고요.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담담하게 이야기했다. 이제는 방황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경제적인 독립, 사상적인 독립을 이루고 나면 여자들에게 있어서 결혼, 그리고 남자는 금상첨화일 뿐 필수사항이 아니더라고요. 네, 많은 선택사항 중 단 한 가지일 뿐 인생의 전부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네, 물론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더 많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지만 극소수 여성들이 혼인 제도에만 얽매여서 행복하지 않다면, 그렇다면 충분히 자신에게 맞는 다른 경로를 찾아 편한 삶의 형태로 살아갈 수는 있다는 겁니다. 네, 한동안 저도 방황했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그러던 와중에 전 제 소울메이트를 만났습니다. 담당 의사가 난소암 수술을 할 때 저한테 생명이 길어서 5년 남았다고 하더군요. 네, 그때 확고하게 결심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남은 생은 제 소울메이트와 아이를 입양해 키우면서 가족을 이루려고 합니다. 네, 인생의 슬럼프 기간 늘 이끌어주었던 제 소울메이트를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그녀의 벅찬 음성과 함께 번쩍이는 불빛 아래 무대 한편에서 한 사람이 등장했다. 나는 눈을 크게 뜬 채 무대 조항으로 움직이고 있는 그림자를 주시하고 있었다. 무대의 하이라이트 등이 켜지고 등장한 사람의 얼굴을 비추는 순간 나는 입이 저절로 벌어졌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셸리였다. 창호의 눈이 점점 커지는 걸 확인하면서 나는 행사장을 급히 빠져나왔다. 그녀는 끝까지 우리들의 관계 중 비밀로 지키고 싶은 부분은 밝히지 않았다. 그야말로 만감이 교차하는 순간이었다. 작업실로 돌아와 그녀와 연관된 모든 계정들을 꼼꼼히 검색해보았다. 그렇게라도 텅 빈 가슴을 달래고 싶었던 모양이다. 그녀의 공중 계정은 많은 사람들이 팔로워를 했고 여러 가지 응원의 리플들을 많이 남겨놓은 게 훤하게 보였다. 또한 아내의 틱톡에도 최근의 생활에 대해 오픈이 되어 있었는데 그녀는 소울메이트 셀리와 작은 정원이 달린 시골의 단층집에서 시내에서 버림받은 동물들을 데려다 키우고 있었고 여성 심리 상담사로 활동하고 있었다. 살아가는 모습들을 영상으로 편집해 업데이트하기 시작한 시간은 그녀가 집을 나간 지 반년 뒤부터였다. 처음 생방송으로 여성 심리 상담직을 시작했을 시기부터
개인 사생활을 기록하고 창업의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매번 한 단계씩 올라가며 성공을 거둘 때마다 그녀는 계정에 흔적을 남겨놓고 있었다. 틱톡의 메인 화면은 여성 두 명이 입양한 남자 아이 하나를 안고 행복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는데 그 아래에 남겨놓은 그녀의 메모가 눈길을 끌었다. 미지의 세계로의 여행, 용기 있는 자들의 선택, 진실한 나를 만나는 길이다. 거기에는 쉼 없는 도전 와중에 받게 되는 무수한 영광의 상처와 아픔이 각인되어 있다. 셀리, 그녀를 사랑합니다. 우리의 사랑의 증표로 그녀와 아이를 입양했고, 또 우리 베이비의 이름은 해피입니다. 그리고 오래도록 서로 사랑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림 속 모나리자의 입꼬리는 분명 위로 향하고 있었다. 그녀가 웃고 있었다. 눈이 시리도록 아름답게.

네, 지금까지 감성책방이었습니다. 이 시간까지 류홍숙 작가의 단편소설 모나리자의 미소의 전편을 읽어드렸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책임 편집의 전명희, 제작의 리철욱이었습니다.

0: 살다 보면 복잡한 인간관계가 때론 농사보다 더 어렵습니다.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거름을 주면 작물이 자라듯이 사람도 결국 마음 한 줌 말 한마디에서 자라고 살아납니다.
1: 말은 칼이 될 수도 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말 한마디가 상대 마음을 베기도 하고 상대 마음을 살리기도 합니다. 이 말 한마디면 원수도 친구가 됩니다.
0: 부모에겐
1: 언제나 사랑합니다.
0: 자식에겐
1: 끝까지 너를 믿는다.
0: 손주에게
1: 우리 손주 참 잘한다.
0: 배우자에게
1: 늘 고마워요.
0: 친구에겐
1: 다 내 덕분이다.
0: 형제에겐
1: 내가 있어 참 든든하다.
0: 동료에게
1: 함께해서 너무 좋았어.
0: 어려운 이에게
1: 반드시 잘 될 겁니다.
0: 스승에겐
1: 덕분에 잘 배웠습니다.
0: 자신에게
1: 오늘도 많이 애썼다.
0: 이렇듯 오늘도 저는 씨앗 같은 말 한마디를 건네봅니다. 네, 이 말 한마디면 원수도 친구됩니다. 좋은 글 감동의 글로 행복한 동행의 문을 열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장용입니다.
1: 최민아입니다.
0: 행복한 동행 오늘 프로 시작합니다.

0: 혈관이 빨리 노화되는 것을 방지하려면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줌과 동시에 보호까지 해주는 음식을 많이 드셔야 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건강상식 코너에서는 드시기만 해도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고 혈관 막힘과 혈관이 굳어지는 것을 예방까지 해주는 음식 8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혈액의 응고를 막아주는 당근입니다. 당근에 함유되어 있는 비타민C, 카로틴, 비타민E가 혈관이나 조직을 산화시키는 활성산소의 활동을 막아서 깨끗하고 탄력있게 혈관을 유지합니다. 아침에 사과 반 개, 당근 한 개를 함께 갈아서 주스로 갈아 마시게 되면 맛도 좋고 혈액 건강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1: 혈액의 길을 뚫어주는 생강도 있습니다. 생강 속의 강한 방향 성분은 혈액순환을 촉진해 찌꺼기들로 막히고 좁아졌던 혈관을 뚫어주게 됩니다. 생강차를 마시면 온몸에서 땀이 나면서 열이 내려가는 것도 혈액의 이런 작용이기 때문입니다. 또 생강이나 마늘처럼 향이 강한 야채들은 혈소판의 응집을 막아 심근경색이나 뇌경색 등을 예방해줍니다. 즙을 내서 마시면 빠르나 속이 아릴 수 있으므로 생강은 생강차를 끓여 마시거나 생강즙을 내서 홍차에 섞어 마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0: 고지혈증을 예방하는 두부입니다.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과 리놀레산이 풍부한 음식인데요. 리놀레산은 혈액 안에 들어있는 응어러진 지방을 녹여서 고지혈증을 예방합니다. 고혈압 환자들의 경우는 두부를 데치거나 익히지 않고 날것으로 차게 해서 드시면 좋다고 합니다.
1: 묵은 피를 걸러내주는 부추가 있습니다. 부추는 굳은 피를 내보내고 새로운 피로 혈관을 채우는 작용을 해줍니다. 부추에는 유화아릴이라는 자극 성분이 있는데요. 에너지 대사를 촉진시키고 혈액순환을 활발하게 합니다. 부추는 어떻게 조리하든 소화가 잘 되지만 피를 맑게 하기 위해서는 생채를 만들거나 샐러드에 곁들여 생으로 드시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0: 콜레스테롤을 녹이는 꽁치입니다. 꽁치나 고등어 같은 등푸른 생선에 들어있는 불포화 지방산은 응고된 콜레스테롤을 녹여주고 또 혈중의 콜레스테롤 농도를 낮추는 데 탁월해서 심장 질환 예방에 제격입니다. 조리할 때 구우면 불포화 지방산이 많이 유실되므로 조림을 해서 드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1: 혈액의 독소를 빼는 미역과 다시마입니다. 해조류의 많은 요오드는 신진대사를 높이고요. 혈액의 독성을 뽑아내는 무기질 식품입니다. 각종 인스턴트 식품으로 인해 혈액에 녹아든 독성을 해독함으로 인스턴트 식품을 많이 드시는 청소년들에게 특히 좋다고 합니다. 요오드는 참기름과 함께 조리하면 흡수율을 더 높일 수가 있습니다. 미역국을 끓이기 전 참기름에 볶아서 끓이면 맛과 영양 모두 풍부해지겠습니다.
0: 혈관과 조직의 산화를 막아주는 검은 깨입니다. 깨에 포함된 항산화 물질 중 세사미놀과 세사민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깨끗한 혈액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 중에서도 블랙 푸드 열풍을 일으키는 검은 깨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떨어뜨리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은 깨는 가루를 내었다가 우유에 타 마시면 고소함이 더해져서 맛도 좋고 영양도 챙길 수 있습니다.
1: 마지막으로 활성산소를 제거해주는 가래가루입니다. 가래는 혈액의 지방질을 산화시켜 성인병을 발생시키는 활성산소를 없애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가래에 함유되어 있는 크로프, 터머릭, 코리앤더 등의 성분은 마늘이나 생강처럼 강력한 산화작용을 하기 때문에 당근이나 감자같이 혈액을 깨끗하게 하는 다른 야채들을 듬뿍 넣어서 가래 소스를 만들어 드신다면 좋은 효능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잠깐 노래 듣고 가겠습니다. 강화 리디 가수가 함께 부릅니다. 돈 따라 정 따라.

0: 계속해서 우리말 우리글 코너에서는 소필 두 편을 준비했습니다. 비의 노래, 김순이 글. 봄이 오자 이슬비가 보실보실 내리며 대지에 실안개를 포근히 덮어놓는다. 산과들은 토닥거리는 빗소리에 침묵을 지키며 날씨는 한결 을씨는스러워졌다. 미끈하게 내리들어온 수양버들은 보슬비에 함초롬이 젖어서 푸르름으로 물들어가며 윤기 흐르고 그 아래로는 요요히 호수무리를 헤엄치는 오리들도 비의 세례를 받으며 물 위에서 미역을 갚는다. 여름이 오자 비바람이 세차게 몰아치며 온 대지에 물벼락을 안겨준다. 시내 물도 강물도 바닷물도 퐁당퐁당 떨어지는 비에 물결을 일렁이며 넘실넘실 춤을 춘다. 그러다가 장대비가 쫙쫙 내리는데 곡식들은 갑자기 쏟아지는 빗바람에 미친 듯이 휘청거리더니 가까스로 몸을 가누며 젖버듬이 드러눕는다. 뜰에는 비를 한방 맞아 물 참봉이 된 닭들이 처마 밑을 피서지로 어정어정 찾아든다. 소나기도 뒤질세라 앞을 다투어 대지에 물세례를 내린다. 천둥도 하늘 땅을 징감으며 도선한다. 번개도 구름을 가르며 더욱 강하게 번뜩이며 자신의 용맹함을 떨쳐 보인다. 무지개도 틈을 타서 오색 찬연한 칠색 얼굴을 드러내며 소나기 삼형제의 용맹함에 방긋 웃는다. 담비도 만만치 않다. 가뭄을 타고 사르르 내리며 은혜로운 이 땅물을 살포시 적셔준다. 가뭄 때면 담비도 천금이다. 여우비도 말 그대로 여우불에 콩 볶듯이 맑은 하늘을 타고 빗방울을 뿌리며 내려앉는다. 이렇게 호풍환호하는 대자연 속에서 만물은 미역을 감으며 포르싱싱하게 자라만 간다. 가을이 오자 떡비 또한 우쭐거리며 내린다. 한 해의 풍성한 수확을 의미하는 빈뜻이다. 화려한 가을도 갈빛 속에서 서서히 사라져가며 겨울 차비에 나선다. 울긋불긋한 가을의 황홀함과 싸늘한 겨울이 다가오는 사이에서 사라져가는 가을의 애틋함에 겨울비가 산과들을 포근히 적시며 내린다. 진눈깨비마저 자취를 감추면 엄동설한의 추위가 발뼘 발뼘 다가오며 약동하는 봄 재촉에 나선다. 사람들은 잠자는 겨울 속에서 기쁨 가득 웃음 가득 행복한 생활을 누리다가 새봄이 기지개를 켜기 시작하면 또다시 농사차비에 분주하다. 이와 같이 비는 하늘이 자연의 하산 선물이며 그 세례를 받아 우리들을 포함한 이 세상의 모든 생명들이 약동하는 빗속을 누비며 이 땅에서 바야흐로 생존을 영위해 가고 있는 것이다. 보슬비며 장마비며 소낙비며 갈비며 떡비며 겨울비 진눈깨비들이 교차적으로 내리는 이 대지는 얼마나 아름다우냐. 비가 구름이 되고 구름이 또다시 비가 되는 이 대지는 약동하는 계절 속에서 비의 찬가 높이 부르며 인류와 함께 공존하며 자전하고 있다.
1: 씨앗을 심는 봄, 현룡문. 2월의 들판에는 장백산 자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뼛속까지 스며든다. 얼어붙은 흙 위에서 나는 손끝으로 작은 씨앗 하나를 느낀다. 차가움 고요, 교례 숨결, 도만강 저 너머 사라진 시간까지 스며드는 듯하다. 3월이면 발걸음이 달라진다. 연길 국자교 근처 작은 길 위 흙 냄새가 먼저 봄의 소식을 전한다. 잔바람이 목덜미를 스치면 헤란강 둔치의 분리비 살짝 흔들린다. 부서지는 햇살이 땅 위에 내려앉고 물기 머금은 흙냄새, 모아산 먼 곳의 아지랑이 내 몸과 마음이 이 땅과 하나 되는 듯하다. 얕은 물 위에 하늘이 비치고 햇살은 흙과 물 사이를 흐른다. 새로 돋는 연두빛 싹들은 고요히 햇살을 받는다. 손끝으로 씨앗을 살짝 묻을 때마다 두려움과 기대, 망설임과 설렘 모두 흙 속 깊이 스며들어 생명과 어우러진다. 따뜻한 바람이 불고 꽃향기가 들판과 강가를 천천히 스친다. 그제야 나는 알게 된다. 씨앗 하나가 싹을 틔우듯 인생도 느리지만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실패와 기다림, 상처와 기쁨 모두 흙 속에서 서로를 비추며 자란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쉰다. 장백산에서 불어오는 바람, 헤란강 물결의 온기, 모아산 저 멀리 햇살의 빛, 손바닥 위 작은 씨앗과 함께 나는 생명의 모든 촉감을 느낀다. 매 순간을 심고 인내하며 기다리며 지금 여기 살아간다. 3월은 만물이 소생하는 달, 봄맞이와 겹친 분해들의 명절을 맞아 모두가 덩달아 신이 나는 달이다.

네, 김선희 가수가 부른 노래 고향집 살구나무를 띄워드리면서 오늘 프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시간 책임 편집의 장기용, 제작의 리철욱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정 방송은 초단파 93.8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밤 11시 30분까지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에 해당 교정을 엄수하며 방송 언론의 재기능을 발휘하고자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상쾌한 아침을 열어가는 용정시 용한매체 중심 종합방송입니다. 아래에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내용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주황이민 방송국 한음알 방송 중계, 점심 12시 용정 방송, 12시 20분 주황이민 방송국 한음알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 저녁 8시 용정 방송, 8시 20분 주황이민 방송국 한음알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